생각이 절로 나네.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한 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 다 임그리운 다시로구나. 앉아 생각 두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 무진 간장.

스토토그만 레벨 프라이드 친구의 판비 세우터고 숨카츠 스케이트 원하와선 젤림 레이 Sibazo tava na umkhatcho esikhethu. Ngoba isikhathe lengoma ezimnandi, isindebele nazo zonke.